0: You're listening to 5 EBI FM 103.1, broadcasting from our studios at 10 Byron Place, here in the heart of the city. It's 12 o'clock, time for the Multicultural Communities Council of South Australia to spend some time with us.
1: Is welcoming you to our Community Voices radio program, representing our diverse communities at 5 EBI FM every Thursday from 12 to 12:30 p.m.
2: Hola, bienvenidos todos.
3: Marhaban bikum min MCCSA.
4: Slav und bkhir hatsen MCCSA Community Voices.
5: Namaste, MCCSA mein aapka swagat hai.
6: Yasas ki kalos ilfate.
7: Hello, ich heiße Hannah. Herzlich willkommen bei Community Voices, einem Radioprogramm von MCCSA.
8: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Инна.
9: Ciao, mi chiamo Leonardo e benvenuti a tutti.
10: Hello, everyone. My name is Yeon Kim. I'm Korean Community Society in Adelaide. I had opportunity to put my voice on the radio through the organization called MCCSA, so Multicultural Community South Australia. The MCCSA luckily got the introducing each communities through MBI 103.1. So I applied for one for representing Korean community. So I will run once a month for half an hour from 12 to 12:30 the first Thursday afternoon. So I will run Korean community radio programs monthly basis. So my name is Yeon Kim. I will be hosting for half an hour. So today basically I'll introduce myself in Korean later, and I'm planning to invite more guest speakers coming from the next month and introduce what people live in Adelaide and how they live, what's the background, came to Australia. So that will planning to go ahead. So from now on, for the Korean community, the elderly persons and other people who cannot understand English well, so I'll speak in Korean so that they can hear us well.
11: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학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 30분 동안 라디오 DJ 아닌 DJ처럼 이렇게 호스트를 하게 됐는데, 제가 아까 영어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이번 연도 마지막으로 끝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주 목요일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제가 라디오를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송은 되게 오래됐어요. 아들레이드에서 여기서 맨 처음에 5EBA라고 하는데 그게 5 Ethnic Broadcasting Corporation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맨 처음 아들레이드에서 이민자들이 정착했을 때 다섯 커뮤니티들이 모여서 이제 이 방송국을 시작한 거예요. 이탈리안도 있고 대부분 유럽 그런 국가 외에서 이민자들이 그 이민자로서 아들레이드 살기가 이제 좀 더 이제 뭉치지 않은 멀티컬처럴리즘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제 이 방송국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근데 점점 이제 그게 20, 30년 전 이야기니까 30, 40년 전 이야기니까 이제 점점 더 많은 이민자들 그리고 더 많은 다른 나라에서 곧 아들레이드에 오면서 이제 뭐 다섯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의 40여 개 커뮤니티들이 이제 모여서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지까지 이 방송국을 하면서 한국분이 하시는 것은 예전에 있었는데 또 이제 뭐 사정이 생기시고 또 다른 스케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못 하시게 되면서 거의 몇 년 동안 한국인이 여기 103.1 라디오에서 한국말로 방송하시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MCCSA라는 그 단체에서 호스팅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번도 말까지만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고 첫 방송이라서
10: 어디서부터 준비를 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처음 날이니만큼 저에 대해서 그냥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음악을 한국 음악을 한번 듣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왜 이 라디오 방송을 맡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 날이니만큼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 달, 지금이 이제 6월이니까 7월 달 첫째 주 목요일 방송 때는 또 다른 아들레에 대해 사시는 한국 분들을 모시고 또 그분을 소개하고 또 그분의 뭐 백그라운드는 뭐였는지 어떻게 하다가 호주까지 오게 됐는지 어떻게 사시는지 그런 사실들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의 취지는 이 한국인 사시는 아들레에 사시는 분들이 좀 더 좀 한 4천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를 나가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서로 그렇게 인터랙션이 별로 없이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어떤 사람들이 아들레에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그거는 무엇인지 좀 더 알아가면서 뭐 길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이 한국 커뮤니티를 부흥하고자 시작한 의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한국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라디오 방송을 한국 커뮤니티로 프로모션을 하면서 여기 한국 사람들도 살고 있다. 한국인들도 여기 멀티컬처럴리즘에 한몫 같이 속하는 커뮤니티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같이 여러 단체들과 커뮤니티가 같이 합심해서 살게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다른 커뮤니티들도 같이 잘해서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 아들레이드가 이런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살기에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시작한다면 저는 2000년에 호주에 오게 됐어요. 2000년에 이제 학생으로 호텔 공부하고 싶어서 호텔 학교에 오려고 여기에 왔는데 처음엔 학생으로 왔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면서 이제 호주에 정착하게 된 거죠. 처음 호주에 와서 하려고 했던 거는 호텔 학교를 다니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서 2년 반,

유튜버나 뭐 연예인이 된다는 그런 게 확대되면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 꿈은 유일하게 호텔 총 지배인이었는데 뭐 아무래도 얘는 어디선가 뭐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별 다섯 개짜리 호텔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지배인이니까 사람들한테 명령하잖아요. 그런 걸 보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꿈이었는데 이제 커가면서 사춘기 지나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 뭐 매일 살아가는 거에 익숙해지고 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경제 경영 이제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 전공하셨거든요. 그래서 형들도 다 이제 그거 경영 공부시키고 그러고 저도 뭐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이제 그걸 따라야 되나 보다 하고 저도 이제 경제 경영 학부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간 거였었는데 그 군대 제대하고 이제 복학한 때 도서관에 앉아서 이제 경제 원론이죠. 경제 원론 책을 이제 보고 있는데 아,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을까 싶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경제 원론 책이 재밌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옛날 책이라 갖고 반은 한글, 반은 한문으로 돼 있어 갖고 뭐 한문이 나올 때마다 뭔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거 하다가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거를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꿈이었을까라는 생각에 내가 좋아하는 꿈을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공부한 경제원론 책을 덮고 도서관을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처음 오는 택시를 잡고 이제 택시 이제 운전기사분에게 여기서 제일 가까운 별 다섯 개짜리 호텔로 가주세요. 이제 말을 했죠. 그래서 그분이 저를 데리고 간 데가 처음엔 맨하탄 호텔이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당상동 살았었는데 서울에 가까운 데가 맨하탄 호텔, 여의도에 있는 맨하탄 호텔이었어요. 근데 맨하탄 호텔이 그 당시에 레노베이션 하고 있어가지고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휴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집까지 툴툴툴 걸어오는데 바로 앞에 여의도 관광 호텔이라고 무궁화 다섯 개가 그려져 있는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보인 호텔이 있길래 그냥 무심코 그냥 들어갔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리셉션 분한테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제가 여기 호텔 총지배인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리셉션이스트 하시는 분이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뭐 그때 여름이었으니까 반바지에 그리고 도서관 쓰레빠 신고 이렇게 걸어와서 제 생각엔 그분이 저를 투숙객이라고 생각하고 몇 번 방에서 주무시는데 그러시냐고 무슨 큰 컴플레인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저는 어디서 왔냐고 그러길래 저 호텔 인광 독서실에서 왔는 당상동에 있는 도서관에서 왔다고 말을 하고 사정을 얘기하니까 어이없다는 듯이 그냥 저를 그냥 내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나가려고 하려는 차에 운 좋게 거기 총 지배님이 그 리셉션 바로 옆에서 무슨 서류를 보고 계셨었어요. 그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저보고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서 그 총지배인실에 가서 앉아서 이야기해서는 뭐 이름이 뭐니 몇 살이니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니 뭐 그런 뭐 대충 질문을 하시다가 그냥 집에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별것도 아니고 왜 시간만 잡아먹고 물어봤나. 전 이제 총지배인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총지배인이 될 수 있으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해서 가서 그걸 물어봤는데 그 대답은 안 하시고 그냥 자기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허무하게 어이없다는 식 그냥 툴툴 걸고 나왔는데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 호텔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핸드폰이 없고 집에 이렇게 메시지만 남기고 안 받으면 이제 그런 거였었는데 집 전화로 전화가 와서 그 인사과죠 그 호텔에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게 그냥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맨 처음 일을 한 데는 이제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부터 일을 시작해서 3개월 좀 더 일하고 다른 이제 뱅키 쪽으로 펑션하는 쪽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리셉션 쪽으로 밑에 내려가서 뭐 벨보이라고도 하지만 컨시어지로 좋게 말하면 컨시어지고 짐 나르는 손님 짐 나르는 벨맨처럼 일을 좀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사람들 귀에 들어간 건데 제가 그렇게 일을 하게 된 건 그 총 지배인님이 저를 쓰라고 그 인사과에 바로 그렇게 하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사과랑 그 당시에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냐면 제

내가 이제 그 총 지배인님의 숨겨진 아들이 아니냐, 아니면 친인척이 아니냐, 그래서 낙하산처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길래 초반에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몰랐었어요. 그냥 여기는 이게 좋은 데인가 보다라고 하고 그냥 일만 했었는데, 그렇게 좋은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호텔이 적성에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다 하는데 그 총 지배인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이제 말을 건넸는데, 네가 만약 정말 이 호텔에서 총 지배인까지 빨리 올라가고 싶으면 외국 경험을 쌓아오라고 저한테 권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레코멘데이션 레터도 써주시고, 그래서 이제 전 처음에 스위스나 이제 유럽 쪽, 아무래도 그때 호텔, 한국에서 호텔 생각하면 이제 그런 쪽을 많이 생각하니까 저도 처음에 했었는데, 유학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유럽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찾다 찾다 호주에 스위스 호텔 학교 분교가 있다고 그래서, 특히 아들레이드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들레이드에 오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와서 2000년에 와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호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도 막상 일하고, 제가 이제 힐튼 호텔 있잖아요, 아들레이드에. 거기서 일하고, 그 다음에 시드니 잠깐 가서, 시드니에서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졸업하려면. 그래서 시드니 가서 쉐라톤 온더 파크에서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올 시즌 호텔에서도 일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막상 호텔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예전에는 사람들이 서비스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지휘하는 총 지배인이 멋있다 생각했는데, 막상 일을 하니까 내가 원했던 건 그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막 눈부시게 부셔셔하는 그런 환경에 앉아있는 거지, 그 뒤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 군데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막상 일하는 건 이제 뒤에서 일을 하면은 항상 더럽고 뭐하고 힘들고 이런 게 항상 따라오거든요. 특히나가 호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안 되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뭐 지금도 뭐 안 되지긴 하지만 그 당시엔 또 얼마나 더 안 됐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동양 사람들은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일만 무지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 호주 애들은 와서 삐리삐리 이렇게 막 땡깡 부리고 저기 가서 수다 떨고 그러면서 슈퍼바이저랑 매니저랑 되게 돈독해지고, 저는 구석에 처박혀서 일만 무지하게 하고 말도 안 섞고 그러다 보니, 내가 맨 처음에 새로 온 호주 어린애를 트레이닝 시켰는데 걔가 내 슈퍼바이저가 되고 걔가 내 매니저가 되고 걔는 계속 쭉쭉 하고 저는 계속 구석에 처박혀서 일만 하고, 그런 이제 환경을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영어는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차라리 내가 기술적인 게, 이게 호텔에서 일을 한다는 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서비스 업종이니까 사람들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 제 딱히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서, 내 기술을 가져야 했다는 생각에 저는 그 당시에 그나마 한국 사람이면,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면 호주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수학이잖아요, 산수고. 그래서 파이낸스 쪽을 좀 더 공부해서 그쪽으로 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호텔을 그만두고 파이낸스 공부를 시작했죠, 아들레이드 유니에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치고 일을 또 구하는 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파이낸스 쪽에서. 뭐 누가 호텔 막 하다가 파이낸스 잠깐 1년 반 공부했다고 누가 저를 바로 써주겠어요. 그래서 거의 한 4개월, 5개월 동안 일을 못하고 계속 이력서만 돌리다가 거의 포기할 때쯤에 비자도 거의 다 끝나가서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려는 찰나에, 운 좋게 여기 회계법인이, 그 회계 회사가 하나 있는데 호주 사람, 거기서 이제 운 좋게 인터뷰를 봐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레이주에이스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회계사가 됐죠. 거기서는 CPA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또 다시 그 회계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CPA를 따고 거기서 이제 좀 일하다가, 제가 첫째 아이가 그 당시에 한 살 됐었을 때 너무 느꼈어요. 회계사들은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호주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막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경쟁도 심하고, 그게 제가 싱글이었을 때는 그게 상관이 없었는데, 막 어차피 난 구석에 처박혀서 일만 하는 것만 자신 있었으니까 그건 되게 잘 먹혀 들어갔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혼자서 일을 하는 건 좋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제가 결혼도 여기 호텔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후배 1년 후배 한국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과도 결혼해서 같이 아들 낳아서 자리 잡고 살았거든요. 근데 첫째 아이들이 태어나고 첫 번째 애가 한 살 됐을 때 너무 내가 일에만 매달리니까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부 쪽으로 가면 공무원이 되면 좀 편하다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이제 정부로 옮겼죠. 그래서 이제 들어간 데가 택스 오피스였는데 택스 오피스 이제 들어가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이제 택스 오피스 이제 들어가서 또 막상 이제 그쪽을 보게 되니까 다른 정부 기관은 어떨까? 다른 정부 기관은 어떨까 싶어서 뭐 워카바도 갔다가 ACCC라고 오스트레일리안 컴피티션 컨슈머 커미션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일해 보고 지금 또 NDIA에서도 일해 보고 그러면서 이제 택스 오피스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게 돼서 그 공무원 생활을 이제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000년에 왔으니까 26년 지난 그게 흘렀던 제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NDIA라고 NDIS는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도와주는 그런 법안이 이제 스킴이니까 NDIS고 이제 그거를 어드미니스터링 하는 기관은 NDI 그래서 NDI 에이전시라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그 기관이 돌아가는 걸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멀티컬처럴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또 MCCSA라는 단체에 들어가게 됐고 또 여기서 이런 기회가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면은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들어갈까 해요. 제가 이 노래는 제가 이제 힘들었을 때 막 이렇게 해도 저렇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막 할 때 이 노래를 들으면 막 힘이 생겼던 제가 힘들었을 때 힘을 주는 노래라서 한번 선곡을 해봤는데요. MC 스나이퍼의 Better Than Yesterday라는 노래를 항상 들으면서 힘을 냈거든요. 그 노래 한번 듣고 나머지 또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노래를 틀고 나머지 좀 더 이야기하고 다음에 오늘 그 방송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MC 스나이퍼의 Better Than Yesterday였습니다. 이 노래 다시 들으니까 옛날 그 힘들었던 생각들이 막 스쳐진 머릿속에 영화 필름 지나가듯이 막 스쳐 지나가네요. 이 노래가 생각보다 좀 길어가지고 이 노래 들으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저희가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에는 또 다른 게스트분 한번 모셔서 또 그분의 사정은 어땠는지 또 이야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시 이제 12시 30분에 끝나니까 여기 또 계신 분에게 또 요 이오트라는 또 프로듀서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항상 건강하시고 날씨 추워지는데 비 온 이후로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저는 또 다음 달 목요일 오후 12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 very much, everyone. My name is Yeon Kim. That was Korean Community Broadcasting. Thank you everyone for listening for half an hour. I will come back on next Thursday, next month, July, first Thursday from 12:30. Thank you, everyone. Bye.
1: Thank you, Yeon, for bringing the Korean language onto the airwaves here at 5 EBIFM. Coming up in a moment, our Filipino program.
2: Did you know 5 EBI holds a community broadcasting license? Specifically to provide multicultural programming for Adelaide's diverse communities. That license is more than just permission to broadcast. It's a commitment to serve people from many cultures, languages, and backgrounds with programs that inform, educate, and connect communities. 5EBI was created to ensure multicultural voices continue to be heard on local radio. That means preserving language programs, sharing cultural traditions, promoting community events, and providing information that matters to multicultural audiences. As a licensed community broadcaster, 5EBI must stay true to its multicultural purpose and continue supporting diversity on the airwaves. Without multicultural programming, many communities would lose an important connection to language, culture, and local community life. By listening, volunteering, and supporting 5EBI, you help keep multicultural radio strong for future generations. 5EBI, Adelaide's voice for multicultural communities.
1: Where the time now is 12:30, and that is time for our Filipino program.